어조라고? 늘어큰 아이통고 아가시면이 아고떠라니 거꾸로 아와이빤다 어조라고 정 탕라연에 꺾어함니 파신고 사무지 사미비비카난도 살락만이 꺾어함니 파신고 사악니 미신고 사악노세 시사리디 깨보노노 푸른게 많냐 사악사악노 시사리야께 깨보노노 둠사위 많냐 능 사악사악세 시사나니 낭나이 능 사악사악세 둠사나니 낭나이

0: 라자니 얼 탕의 사가 어라자 어라자 어라자 롱리만 구풀끝이바 사이동블레 지리그 이기몬 몬통원원 제 아니 키고거루 파네 따보노 바서 알아서 풍라히네 모허라스 땅케레 고독소원으 피공부케레 랑파자원으 롱리만 구풀끝이바 사이동블레 이기몬 몬통원원 제 아니 키고거루 파네 따보노 바서 알아서 풍라히네 사이동구
1: 왜 모허라스 땅 사이겠다 올라케
0: 이씨 모라 사가 버노 토니가 디 쓰나이 페게나 소지다 소지야 아니 비니 빈단 호가 빈다 탕그이 나이카 탕그이 크나가 기몬 몬 토몬 몬 제 아니 키그르고르 파나이 따부노 바사세 프룽나이 헤네
1: 모라 버타노 고이카 크나이카
0: 크나이카
1: 올라케
0: 올라케 사가 아포레 기몬 몬 토몬 몬 우크라이나이카 루카이라이 큐루부목 기우카 기우그이 샬호다 체카이 칼카 거버사이 칼만 칼만 부이끄트 이자마니 뉴스페퍼 빌먹 한거 슬라비 탄가
1: 샤브님먹 한거?
0: 샤브님먹 한거
1: 샤브님먹 한거 슬라비 있겠다
0: 인게 본먹은 누가 하는거이 디키나로 기라이카
1: 차버클라이
0: 샬 보 볼일 아수그이 볼이 동티푸
1: 디키나로
0: 디키나로 앞 어렵게 꿈이 크나가 꿈이 크나보이 파이야 파이 시안우그이 기리카 기리자그이 칼가
1: 차박칼
0: 시알 꿈이 사가 따 기리다 기리디 앙누꾸누 카야 능또 보라스누그낭나 능또 안부사랑노 보레리다마노 흔의 승가
1: 꿈이 승가 따 시알노
0: 시
1: 보레리다마노그이 보나 뉴스페파
0: 시알 만추까 다부터 악마용세의 옥풍자 아 다부인 부사랑노 월계산은 흔히 왕초까 뭐 부디카이 사까 사탐 사탐 카이의 니 오크라 거터 직원께 로디네께 시간 구순 시미 수룩하디인 사까
1: 꾸밀 부사랑노 뽀리나 바기 로하나이다
0: 흔께 얼룩해 꾸밀 비니 부사 시간 중시 구순으로 로하까 사탐 사탐께 매박 로하바이야 앞으로 뭐 시알보 피레드와 개업 붕괴 차워이 투이동구
1: 꾸밀 부사사 깊겠다 보이네클랑 말래
0: 꾸밀케 땀 에레카 엑삽당카 헤니 보라다마카 헤니 나야탕카
1: 시알니 하자가워
0: 시알 투이동프로 꾸밀 호다차카이 파이야 파이의 시알
1: 삼나라 속이게 시알니 너가 아좀 산누구이래 카다
0: 이게 시알 앞으로 본 누구이 기리카
1: 춘돌이 탕하다
0: 어렇게 뭐 사가 안 꿈이 사가 아니 서로 보러다 만나게 하나이
1: 생각다 시알 너 어렇게
0: 어렇게 시알 사가 능 더부분 보이던 거 그나나디 너이 뭐 꿈을 그나니까 그나우이 나이 말에 탕부시 바작
1: 뺑뺑 동하다 꿈이니 뺑뺑 로고
0: 붕구이
1: 어렇게
0: 꿈의 크와 초가 빈 부사력 버릴 정도 하네 흰께 어렇게 뭐 꿈이
1: 숙사락 나일래나
0: 어렇게 꿈이 합이 탄가
1: 하거라
0: 합이 나이 말에 이 백엔 옷이 가시자
1: 꿈이니
0: 어렇게 꿈이 조작하 능단 부사력 사나이 악무는 부탄의 해네 사우의 탄가 탄의 미니 딘땅디 너케 꿈이 끝이 할게 뜻샤가 까카 가우 앞으로 뭐 시알 이 파이동 누구이 뭐 시알 맞출까 야또 다부 아스 드냐 그래 하나 누구시야 힘비 나이게나 그 뒤자 그 탕하네
1: 꿈이 그 뒤에게 투정하다 뜨여 이렇게
0: 이렇게 시알 사가 어야 능바 그 뜻인 게 도시 도크라이디
1: 땅 사가 바까사
0: 이렇게 꿈일 바 배트와 무트와 블라 미니 꼭 나나위 도대 도크라이야 앞으로 게 시알 세면 탄가
1: 뭐끝이야 네
0: 어렵게 보카리 탄가
1: 시알래 올라케
0: 미니 바르딘 포르케 꾸밀 뜨이 미싱고카에 하비동카 앞으로 뭐 시알 라타뜨이 톡톡게 파이야
1: 뜨이 바르나 바게 올라케
0: 아 보레케 꾸밀 보빈이 약궁고 루파 사카이 와리리카 시안니 약궁고
1: 올라케
0: 시알 사카 어야 어야 능아는 부터 나시 힌게